미사랑 안정 안정이 아글 사코라 안정 박사 먹리랑 자코라랑 등탕하게 안정 그때 남파 기자 그바 매니 미망호 시아니코 만고 만데랑 동아 밤무 가나 알루 시망나가야 먹론 가나 그바랑 니그만 디사 아간 타라다니코 낙나스킹아 마우 등탕은 타고랑 나도 아우 안정이 거멘니 촐 은금은랑 먹론 가나 그바랑 바 안정 그딴 포라이네만 파아 아로 자코라 그빠랑 바 자동 그빠랑 그단 남미 레나 만나관 게 등탕탕 거멘이 와 막나 그먼 초랑 코 자칼레 와랑 난 생남 그바 만데랑 그단 레 파나 바 포라이 파나 만나 와랑 니 그먼 티상 아야 카나랑 니 그먼 아간 달라다니 코 닥나르 와랑 코 그리 아니 그라 제 마이크 숨 싹 소나나 와랑 니 그먼 바 아가 시망나 아간 안게 다 알로 아가 나 시망나 그런 카나 그빠랑 니 그먼 아루안 쳔 와망나 낙착나 마이 졸랑그낭 와랑니 그만 티사 아가나땡아 아글사코 막아마크리랑그낭 인디바 강알그파 아루 카스니 스루로에 바잉그파 송랑오 제다케 방글라데시 인디아 아프리칸 칸트리랑오 막바타 마이나 와노 만데랑 차 아시아니치 아로 롱 탈라 탈라니코 위기제니치 먹론니 바아 비아티네 비아티랑코 맞네 먹론 노스토마 먹론 아층니 베에니 켈키오마 보스투니 바 롱니 탱아니 먹론 그타나 빵에 너브 그타 타능오나 송리앙에 보스투니 바 롱니 녹사 타능오나 소깡아 아층 보스투코 바 롱코 느끼 마시아 Andake anting, isol ni tarigaman, ni togba agal sako. Aro anting ni sam tang tango enga, o bos tarangko neke, ma shina matna. Bisarang anting, makronan anting ni gam chat pat gaba bak abamo. Anting ni makron nakjagan chimode agal sakni, mano ni tua donga, mano maya rong, kachak, badir mud, padang sik uja sabamo. May main bos turang ni tua, badia silbata, badia siljawa gamakon uja wachimba. Anting makron ni Makron cisa orang koneka. Anjing longen makron neki janir anjing nam longen andalan yuk gencem. Ma mengkon nek nama jawa cem anjing kusyok jawa cem. Di bat anjing ya ko makron ko anjing nek na anjing na isol patiha. Anjing unik man isol ko metel na kraa. Makron bo rom gepa. Nop gepa bigel ni mona getau nga. Uno mongsong gepa. Metap ketam bigel rang genang. Warang ara, sklera, koroid, aro retina. Warang ni nengo makron ko romi rakhi gapa chi ba vitreous dunga. Makron ni an pa chak gapa sclera ni ba light napna nagata ngurka ukon cornea munga. Aru makron ni jangchiyo chondei gapa clock ba nonori. Je gata light makron ni nerve rangona napa nga uko dule dungapa bishrangko iris munga. Wan makroni rongkong ata, je dake metam jatrang ni makron gisem, metam amang rong batang sem, aru wageta sklera aru korniako, bakbe kepa bisreng kanjang tivaci,

남대적 비즈니스 아니 이게 다 맞텔라 상호 사들 까니 그만 놓아 내게 구멍에 멜리들게 사들 까니 놓고 사 녹다 섬급한 녹다 나만 나나